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등산합시다. 등산합시다. 바다에 갑시다. 바다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3: 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รายังคงกลับมาพบกับคุณผู้ชมอีกครั้งที่นี่เวลาเดิมนะครับพร้อมกับคำศัพท์และประโยคสนทนาที่ใช้ได้จริง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ส่วนจะเป็นเรื่องอะไรนั้นติดตามชมกันได้ในสัปดาห์หน้านะครับส่วนวันนี้ผมตูนวรัตน์ต้องลาคุณผู้ชมไปก่อนแล้ว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ทุกการติดตามนะครับทาอุเมโตมานายโย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สวัสดีครับ

0: 에 그와치 웰라. 아까 오후 3시에 만납시다. 만납시다. 그거 복간터. 만날까요? 복간디마이. 복간터. 만납시다. 아니 뺀 쿠간카. 먹을까요? 긴간디마이. 먹읍 긴간터. 나가. 레오 나드 웰라레오 복간티나이디. 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 그와티나이 에서 그 사단티 자르한 그 큰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날까요?
1: 어디에서 만날까요?
0: 가도 타이와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
1: 디니나. 저기 사얌래.
0: 자이가 사얌에서 만납시다.
1: 저기 다른가 변해서 사얌에서
0: 디니나. 자이가 수쿤빗에서 만납시다. 파라곤에서 만납시다. 르마이고 리악 브라테르와 짱와 다레고다이가 한국에서 만납시다. 포칸티카울리. 그래요. 서울에서 만납시다. 복관티 서울.
1: 다 복관티 롱리엔 이거 다이스맨
0: 가 학교에서 만납시다. 거프리안 사탄티 다일러이 가. 그리고 만날까요? 복관디마이 거 만납시다. 복관 가.
1: 레터로저 담푸언와 저 복관 뭐라이디 얘기해라
0: 가. 가 뭐라이 그와 언제.
1: 언제.
0: 또 없다이 복다이와 언제 만날까요?
1: 언제 만날까요?
0: 언제 만날까요? 복간 뭐라이디가. 레오도 따이와 복간 프룽니 내일 만납시다.
1: 내일 만납시다.
0: 내일 그 프룽니 그러니까 내일 만납시다.
1: 레오 타자 복간 원사오라 캅.
0: 원사오 그 토요일. 난 토요일에 만납시다. 똥차이 에도아이가나가.
1: 벨라. 똥차이.
0: 지가. 완니 프룽니 고 메 똥차이 에. 오늘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다할 때와 녹자 오늘 내일 왔니 푸릉니 뭐 왔니 그 당모 차이에 도이가 토요일에 만납시다. 레오 완사오 완 아티 루암관 그 위켄드
1: 재미가
0: 바사칼루와 주말.
1: 주말.
0: 주말. 그 복관 완사와티 주말에 만납시다.
1: 주말에 만납시다. 그러니까 레오 수습다니 저간.
0: 차이가. 주말에 만납시다. 잘다이카.
1: 아저님, 그럼 우리
0: 만납시다. 뭐 할까요? 다말할까디카 루와크랍.
1: 바사 수팝 디과. 뭐 할까요? 푸판 내놓은.
0: 가 레오도 없다이와 첸와 바이 란 카페 간터.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레오 듬 카페 간터.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니 뿌리안 감사 따이러이 가.
1: 그와 양 능 메이 오고 에 저 바이 나이 디 나이캅 거 촌 바이 라인 카페 건 듬 카페 건 퍼 저 미 아이디어 나이캅 소뭇 듬 카페 라 능 오고 아우 라 원니 러 바이 빈 카오 건 디과
0: 등산 합시다. 등산 합시다. 케니 꼬 다이 가.
1: 그 그 바이 빈 카오 건 양 티 아짱 쿠이 보고 와 티 가오리 저 니욤 마크 레이
0: 차이 가 두콘 쵸업 빈 카오
1: แต่ว่าคนไทยเราเนี่ยชอบไปทะเลนะสิไปทะเลชวนเรายังไงดีครับ
0: บาดาเอ갑시다ทะเลคือบาดาบาดาเอ갑시다
1: บาดาเอ갑시다เอาอย่างนี้นะฮะไหนๆวันนี้อาจารย์มาสอนแล้วเราชวนกันไปเกาหลีเลยแล้วกันครับ
0: ได้เลยค่ะชวนตุนไปเกาหลีกันเถอะ
1: ครับ
0: 한국에 갑시다ตุนซี한국에 갑시다หรือตุนซี한국에 같이 갑시다 같이 ด้วยกันนะคะ같이 갑시다ใช้ได้ค่ะ
1: เหมือนเป็นคำขยายความเพิ่มขึ้นมานะครับแม่วันนี้เราก็ได้เรียนรู้หลายประโยคแล้วก็เป็นข้อมูลที่มีประโยชน์ทั้งนั้นเลยนะครับต้องขอบคุณมากๆครับสำหรับความรู้ดีๆวันนี้จากอาจารย์วอนแฮยองครับขอบคุณอาจารย์ครับ
0: ค่ะขอบคุณค่ะ시청자여러분안녕히계세요다음에또만나요
1: ตอนนี้ได้เวลาไปทดลองใช้ภาษากันแล้วกับช่วง try out ครับ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 탑시다. 등산합시다. 등산합시다. 바다에 갑시다. 바다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3: 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รายังคงกลับมาพบกับคุณผู้ชมอีกครั้งที่นี่เวลาเดิมนะครับพร้อมกับคำศัพท์และประโยคสนทนาที่ใช้ได้จริง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ส่วนจะเป็นเรื่องอะไรนั้นติดตามชมกันได้ในสัปดาห์หน้านะครับส่วนวันนี้ผมตูนวรัตน์ต้องลาคุณผู้ชมไปก่อนแล้ว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ทุกการติดตามนะครับทาอุเมโตมานายโย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สวัสดีครับ